0: 아니야. 키스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
0: 아, 오, 헤이든 고맙습니다. 강고양이 씨.
1: 강고양이가
0: 궁금한 게 강고양이 씨.
1: 미안. 미안.
0: 아, 이거 하면
1: 잘 걸리는 거죠?